지방 라디오 OILS의 호보이 솔리데이 타이 코스모 시티 모티에티 버버카노 라디오 미래레 보아 칸네이테 프레레 PCFM 오늘은 무게 티모나 오이찬기 PCFM 마펠롱 아 아가스트 Kamane Kabawan, Mokitiona Ubitwa, PCFM Vintage.